아름 담나의 사린 우디시 머린 호린 오염가 돈단 석도르지 하얗던 거란 비 버든 버든 스피드엔 살라 앵크우치 비 사린의 우디식 순도간 이흘룰에 돌라